0: 우러서네 이거 가요.
1: 밤베레 정거
2: 아니
1: 밤베레 산피에
2: 아니
1: 밤베레 프레젠 가베
2: 아니
1: 밤베레 고르마 심베완
2: 아니
1: 파시나 자니리
2: 파시노
1: 온도 마이.